0: 네, 무사촌.
1: 안녕하세요.
2: 고맙다. 고맙습니다.
0: 야, 뭐, 아까 estamos dialogando para ver cómo conformamos este video.
3: ¿Estamos listos? 3, 2, 1.